노래 좋네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합니다. AI가 작곡한 노래의 가사 원곡을 맞히는 AI 음악 퀴즈. 야, 이 노래를 테크노로 했어? 정답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였습니다. 이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한 자이언티는요, 세상 모든 가족의 노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하자라는 표현, 사실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이죠. 예전에 언어 유의 시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뭐뭐 하자라는 이제 청유형은 동사에만 붙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행복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형용사 예쁘다에 하자를 붙여서 예쁘자, 우리 예쁘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틀린 표현이죠. 행복하자, 예, 청유를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다 뒤에는 이제 해지다가 붙어서 행복해지자 라고 하는 게 또 맞는 표현이래요. 행복해지자. 안 맞잖아 이게. 행복해지자, 아프지 말고. 어쨌든 메시지가 좋아서 그런가 따뜻합니다. 자, 로테이션 언어 유의였어요. 정답자 발표할게요. 097 하나번님이 자이언티 양화대교, 아빠가 곧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는데 노래 들으니까 딱 아빠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빠 사랑해. 새로운 시작 화이팅. 아, 운전하는 것도 고될 텐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류서연님께서 정답 양화대교. 부모님께 어버이날 인사드렸는데요. 되레 아기 낳은 저에게도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네. 축하해 하시네요. 후후. 왜 이래 난 갱년기인가 눈물 날라 그러네. 아, 축하해요. 어버이가 되셨네요. 아직도 아이 같을 텐데 아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도 나중에 아이를 낳겠지. 어버이 날 부모님들 진짜 생각 많이 해봅시다. 우리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다음 주도 함께해 주세요.

이상한 대도야라고 할 뻔했어.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5111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소개팅 룩이 뭔지 폼? 바로 SK 하이닉스 로고가 박힌 직원용 점퍼 인데요. 실제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 점퍼가 40,000원에 올라왔다고 해요. 판매자는 최고의 소개팅 룩이라고 설명을 써놨는데요. 최근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과급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능력 있는 이미지가 되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소개팅에 회사 점퍼라니 농담인 거겠죠? 크크크. 예, 그만큼 이 회사의 어떤 평이 올라갔다. 격이 올라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SK 하이닉스 주가가 나날이 최고치를 찍고 성과급 소식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직원 뭐 부자가 된다. 이런 뉴스까지 있었으니까 옷차림이나 회사 이름이 올라간다고 그 옷 입는다고 내가 올라간 게 아니니까 거칠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매너 있게 소개팅이니까 나의 최고의 좋은 옷 입고 제일 멋진 모습으로 나가요. 거짓말이잖아. 직원도 아니고 입어서 뭐해요? 직원도 아닌데 입어서 뭐해? 다른 학교 과잠 자꾸 입으면 뭐해? 그 학교 학생이 아닌데. 그런 것보다 내 안에 멋진 매력들 내가 먼저 찾고 꼭 뽐내시길 바랍니다. 사연 보내준 5111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10cm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올게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우와!

0: 봄. 이번에 차 스피드 복권 당첨자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요. 며칠 전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셔서 환하게 웃어주셨대요. 막연히 기분 좋은 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후 스피드 복권 1등에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금액만 무려 20억 원이라는데 다른 공간에 계셔도 부모님은 항상 자식 생각뿐인가 봐요. 부모님은 항상 그런데 또 이분은 부모님 생각을 해서 꿈에 또 나타나서 이렇게 웃고 계셨나 보다. 함께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있을 순 없어. 사랑은 1162번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3877번님 방탄소년단 멕시코 대통령 만난 거 봄. 멕시코 시티 공연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초청을 받아서 만남을 가진 건데요. BTS를 보기 위해 멕시코 팬 5만 명이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B씨가 스페인어로 연설도 했는데요. 군중들의 반응이 우와 BTS가 멕시코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하시면서 뭐 이렇게 준비한 거 보고 읽기는 하셨지만 이 그 나라의 말로 인사해 줄 때 그 감동이 있어. 그 노력이 얼마나 고마워. 그 꽃다발 같은 그 마음이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3877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3: 온
4: 경농의 스티온.
3: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4: 온
3: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4: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3: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5: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10: 네 테디, 저도 방송을 빌어서 아빠 자랑 좀 할게요.
0: 좋아요.
10: 저희 아빠는 38년 무사고 운전하고 계십니다.
0: 최고다.
10: 네.
0: 최고.
10: 네. 얼마나 안전해. 뭐 부딪힌 적, 스친 적도 없어요.
0: 아 진짜?
10: 우리도 사고 나지 않는 운전합시다.
0: 안전운전 최고.
10: 네. 근데 오늘 김포 쪽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든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행주대교 지나면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은 했지만 지금 출근 교통량이 이 구간에 빠르게 늘어나면서 김포 물류나들목부터 여의도 다 벗어날 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같은 구간 지금 막혀 있고요. 반대 강동 쪽에서 들어오는 길도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으로 지금 잠실 철교에서부터 청담대교까지 이후 잠실 속도 냈다가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는 선호대교에서부터 밀려서 이후로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서행되고요.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구까지 양방향이 어렵습니다. 신월여의지하차도 여의도 가는 길도 신월나들목부터 꽉 막힙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엄마 아빠 자랑 한번 해봐요. 아, 해봐.
1: 일단 저희 엄마는, 무조건 저희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저희 아빠의 경우에.

0: 꽃 중에서 빨간 카네이션을 들이게 된 건지 아시나요?
1: 아, 이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어릴 때부터 그냥 카네이션은 어버이날 꽃이었는데 네. 왜요?
0: 네, 이 카네이션은 100여 년 전 미국의 작은 추모 행사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1908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아나 자비스가 생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교회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참석자들에게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꽃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나눠줬다고 해요. 이후 이 행사가 큰 공감을 얻으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요. 마침내 1914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공식적인 어머니 날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1: 이런 역사가 있었군요.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어버이날 기념하게 시작했나요?
0: 네, 한국에서는 1956년 우리의 유교적 효사상과 미국의 전통을 결합해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가족의 생계와 양육을 책임졌던 어머니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의미가 담겼는데요.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아버지 역할도 함께 기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노인을 포함한 어른 전체에 대한 공경의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1973년부터 든 심리적 요인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또 걸음걸이나 자세도 중요한 건강 신호인데요. 걷기는 뼈와 근육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동작이라 전신 노화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인다면 관절이나 척추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걸 수도 있고요.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어버이날에 부모님 뵙게 되면은 체중, 걸음걸이, 자세 이렇게 세 가지 꼭 살펴보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바로 후각과 시력인데요. 특히 후각이 둔해지는 건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서 부모님이 타는 냄새나 쿰쿰한 냄새를 잘 맡으시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또 노년층에게 흔한 빛내장은 초기에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가로등 같은 밝은 빛을 볼 때 빛이 퍼져 보이거나 눈부심이 심하진 않은지 글자나 사물이 겹쳐 보이진 않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버이날 카네이션과 용돈도 좋은데 또 건강 챙기는 것. 아, 또 건강 돈 때문에 그냥 괜찮아 하면서 넘기는
0: 맞아요.
1: 분들이 있는데 아우 그럼 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마음이 진짜 효도가 아닐까 싶네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을 모두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종합예술시상식인 제62회 백상예술대상이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1: 백상예술대상, 아, 올해는 특히 궁금하던데 쟁쟁한 후보들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올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바로 감독상입니다. 장항준 감독이 박찬욱 감독을 제치고 첫 감독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인데요. 국내에서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왕가 사는 남자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가 나란히 대상과 작품상, 감독상 등 7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1: 어떤 분이 감독상을 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0: 네, 그리고 예능 부문 경쟁도 뜨겁습니다. 네. 지난해 방송 부문 대상을 거머쥔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 요리사는 올해 시즌2 역시 유력한 예능 작품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MBC 극한 판8사 신인 감독 김연경 등과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기상 경쟁도 치열한데요. 남자 최우수 연기상에는 왕가 사는 남자 유해진 씨와 어쩔 수가 없다 이병헌 씨 등이 후보에 올랐고요. 여자 최우수 연기상은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현의 김고은 박지연 씨가 동시에 후보에 오른 가운데 박보영, 신혜선, 임윤아 씨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아, 배우분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0: 누가 그래서, 받으셔도.
1: 네, 그래서 누가 받을지 궁금하고 시상식 보는 재미, 어우 쏠쏠할 것 같아요.
0: 네, 6590번님이 예전에는 빨간 카네이션만 보였는데 요즘에는 분홍색, 주황색, 알록달록 예쁜 카네이션이 많더라고요. 오늘 예쁜 꽃다발 사러 가야겠어요.
1: 다발로 사실 거예요? 3286번님이 쿰쿰한 냄새 맡으시나 확인해보게 일부러 쿰쿰하게 찾아가야 할까요? 아, 또 아, 청개구리 진짜 쿰쿰하게 가봐. 그게 효과.
0: 걱정하세요.
1: 엄마 아빠 평생 건강하게 저보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그건 또 효예요? 아니, 마음은 알겠는데. 아, 정말 3286번 님, 좀 와 봐요, 일로. 예, 깨끗하게. 예, 잘 살펴 주라고요. 마음만.

0: 깨알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정의 꽃길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뽀래 다음 주에 또 보자요.
1: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하다가 성공하시면 맞힌 정답 개수만큼 또 응원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선물 드립니다.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바로 쏠 거예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는요. 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발은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타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에 19년차 교사로 근무 중인 손땡땡 교사입니다.
0: 아, 손 선생님.
1: 네, 네, 맞습니다.
0: 우리 손 선생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20살에 CC로 만나서 결혼한 부부 교사입니다. 어버이날에 결혼해서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저녁에 학원 간 사이에 단둘이 데이트가 가능해졌어요. 반발한 퀴즈는 남편이 자신 있다고 합니다. 둘만의 추억을 만들게 꼭 뽑아주세요 하시면서 아내분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20살에 CC로 네. 그냥 대학 가자마자 그냥 네, 예,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바로 결혼 몇 년 차세요?
1: 저희 이제 17년 차 되고 있습니다.
0: 아이는 그럼 몇 살인 거예요?
1: 지금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중간에 딸이 이제 6학년, 어머. 막내가 4학년입니다.
0: 막내가 4학년. 오, 네. 아이, 화목하시네요 집이.
1: 네, 네.
0: 결혼 기념일이 어버이날. 오, 그러면 결혼 기념일도 챙겨야 되고 어버이도 챙겨야 되는데 네네. 두 분은 같이 챙기기로 이제 하셨나 봐요.
1: 네네, 맞습니다.
0: 둘 중에 하나만 미뤄서 중점적으로 챙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1: 네네. 뭐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조금 친구들 부를 때 조금 미안했었습니다. 아. 네, 어버이날을 불러서. 네.
0: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뭐 네. 친구들 어버이날 때야 뭐 얼마나 여유롭게 너그럽게 네네. 가겠어요. 어버이날은 괜찮아.
1: 네네.
0: 삼남의 아버지시면 이제 어버이가 되신 건데 아이들에게 네. 카네이션은 그럼 받으셨나요 오늘?
1: 아, 오늘 아마 저녁 때 받을 것 같습니다.
0: 아, 일찍들 네. 다 나가니까.
1: 네네.
0: 그럼 곧 있으면 또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아, 5월은 그냥, 야, 우리 손 선생님 바쁘시겠네요, 행사가.
1: 네네. 아주 눈꽃이 없이 그냥 계속 풀로 가동 중입니다.
0: 아내분도 선생님 하고 계시고.
1: 네네, 맞습니다.
0: 같은 직업이면 좋은 점이 많나요? 안 좋은 점이 많나요?
1: 저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0: 그치.
1: 한마디를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긴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네. 같은 학교를 다니시진 않으시죠?
1: 네네. 같은 학교는 아니고요.
0: 완벽하다.
1: 가까운 지역에 같이 이제 있습니다.
0: 완벽하네요. 예. 자, 오늘 퀴즈만 잘 푸시면 진짜 완벽의 하루가 시작되는 건데 자신 있으신가요?
1: 한 반 정도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이름을 땡땡으로 할 때 약간 자신 없는 게 느껴졌어. 만점하고 이름 밝힙시다 우리.
1: 네네, 알겠습니다.
0: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갑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17 더하기 57은 하나
1: 74.
0: 정답. 네.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작은 고추가
1: 맵다.

0: FOMO는 이것 of missing out의 약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이것은?
1: Fear.
0: 정답.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지수 구간은 몇 천 피?
1: 7천 피.
0: 정답. 괴물 같은 수비 실력을 보여주는 축구 선수 김민재가 소속된 팀 이름 바이에른?
1: 민헨.
0: 정답. 아, 홍경민 형님. 활동을 많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1: 네.
0: 결과 발표합니다. 그 한 문제 틀렸어요. 만점 될 수 있었는데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푸셔.
1: 네.
0: 아, 너무 아쉽다. 기본 선물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야. 손지현님이 같은 손씨라 더 열심히 응원했어요. 성공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만점 너무 아까워요. 근데.
1: 네네요. 야. 문제를 잘 내주셨는데 앞에가 잠깐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0: 그래, 이름 생각 안 날 때 있어. 맞아.
1: 네네네.
0: 아, 우리 손지현 씨 일단 포함해서 9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손 선생님.

0: 전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6: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추모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 꽃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먹는 걸로 드릴까요? 땅콩빵, 붕어빵, 계란빵 맛있죠. 근데 이 빵, 아, 이 빵 맛있어. 이 빵이 또 클래식이에요. 예, 기가 막히죠.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영화 이것 꽃 향기 OST예요. 성시경 희재. 크, 명곡이죠. 듣고 3부에서 만나요.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경동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바로 맡겨주세요.
5: 경농이 만듭니다.
7: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8: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9: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터지는 아침입니다.
1: 초등학생한테 용돈 받아도 돼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아니, 마음은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거예요. 어린이도 헷갈릴 수 있어. 이건 너가 너의 힘으로 돈을 벌면 혹은 뭐 결혼하고 난 뒤에부터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마음만 받는 게 낫죠. 용돈 불편한데 어린이의 용돈? 너무 근데 진짜 효자 효녀다. 조진기님이 정답 국화요. 겨울이면 국화빵 사서 집에 오시던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국화빵 맛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바스락거리는 그 종이에 담아 오셔가지고 아니 또 이거 뚜껑 닫지도 않아. 왜냐면 그 퍽퍽 수분 묻을까 봐. 싹 바삭바삭해진 거. 그리고 이제 먼지 냄새 나는 겉옷을 딱 벗으시는 그 모습. 기억 속에 다 있으시죠? 두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녹용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차세대 효자 유망주이자 네. MBC 최고의 효녀
2: 네.
1: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왜 효녀가 됐지?
2: 애견남을 넘어 애견녀로 불리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애견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1: 우리 휘준이 많이 힘드네.
2: 애견남도 아니에요 이제.
1: 테토를 너무 외쳤는데
2: 큰일 났어 지금.
1: 애견남으로 했다가 지금 여까지 갔구나.
2: 여까지 갔습니다.
1: 토닥토닥.
2: 예.
1: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네. 효도 계획 있으신가요?
2: 일단 미리 좀 하나 했고요. 그 어머님들이 보면 어디 옷 사러 가시면 이거 너무 비싸다 하고 못 사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1: 그렇죠.
2: 저희
1: 많죠.
2: 어머니가 어떤 한 셔츠를 그렇게 못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1: 그걸
2: 좀 가격대
1: 기억하고,
2: 있는 셔츠를
1: 기억하고.
2: 네, 저희 이제 뒤에서 저희 누나들이랑 작당 모의를 했어요. 따로 사서 보내드리자. 야. 해가지고 미리 좀 좋은 셔츠. 그 본인 돈으로 사기 어려운
1: 그렇지,
2: 부모님들은 꼭 그러셔.
1: 이제 그럼요.
2: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랬군요. 이따 또 찾아갈 계획입니다.
1: 야, 진짜 효자다.
2: 야, 자하. 효녀, 효녀.
1: 누나도 진짜 효녀고.
2: 효녀, 효녀. 저도 효녀.
1: 근데 경제권이 이제 아내분한테 있는데.
2: 맞아요.
1: 결정을 해주셨네요.
2: 예. 그럴 땐 또 통 크게. 제가 살 땐 안 해줘요. 네.
1: 근데 또 아내분은
2: 네.
1: 약간 테토남 같아.
2: 테토남.
1: 잘만.
2: 근데 걔 있잖아 휘돌이 좀 원래 마음에 안 들긴 했어.
1: 아니 내가 라면 다섯 개 끓여 먹는 모습도 햄버거를 열 개나 먹는 것도 안 이쁘대 이제. 내가 먼저 퇴짜를 올까? 나 너무 짜증나 화난다 진짜.
2: 근데 좀 많이 먹긴 한다.
1: 뭐
2: 퇴짜 맞을만하네.
1: 퇴짜 맞을만하다고 진짜?
2: 아니. 그럼 태순아.
1: 잠깐만 퇴짜 맞을만하다고 한 거지 지금?
2: 아니. 그러면 이제 남친 없는 거야?
1: 퇴짜. 어? 그 왜?
2: 사실 나 10년 전부터 너 좋아했어.
1: 뭐야? 진짜야?
2: 나도 좋아했어.
1: 뭐야?
2: 좋아해.
1: 뭐야 이거? 왜 귀에 바람 넣어요? 귀에 왜 바람 넣어? 고백을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딨어?
2: 왜 이렇게 안 해요 요즘에?
1: 아니 말이 돼 그게?
2: 예원 PD 좋아하던데 지금? 약간 MG 아니에요? MG 스타일 아니에요?
1: 예은 PD는 뭐 해도 좋아요 지금.
2: 아 그래요?
1: 연애만 한다면 좋은 거야.
2: 아 좋은 거야?
1: 솔로들은 그런 건데 아이 누가 왜 귀에 바람 넣어. 휘돌이도 휘준이도 다 좋아하는 거야?
2: 휘준이 좋아해 지금.
1: 어떻게 된 거야?
2: 자 오늘 알아볼 단어 퇴짜를 맞다 입니다. 네 바치는 물건이나 제기하는 의견 따위가 거절을 당할 때 쓰는 관용어입니다. 퇴짜를 맞다 많이 쓰죠. 어디서 왔을까요?
1: 퇴짜를 맞다. 퇴짜가 뭘까? 이게 약간
2: 네.
1: 퇴로를 막다도 있고.
2: 오, 그럴 듯해요.
1: 예, 무기 중에 이제 퇴, 네. 퇴로,
2: 퇴,
1: 쇠퇴 같은 빵. 모르겠어요.
2: 자,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1: 조선시대?
2: 네, 판적사라는 관리가 있었대요.
1: 판적사.
2: 네, 이 관리는요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진상이나 곡물 등을 확인해서 합격 불합격을 가렸어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물건의 질이 낮아서 이제 위로 조정으로 올려보낼 수 없는 물건이 있으면 거기다가

0: 물러날 퇴짜를 찍어가지고 아. 물린 거예요.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1: 도장같이 이제 물러날 네. 퇴짜를 딱 찍는 거야.
0: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퇴짜를 찍는 행위를 퇴짜를 놓다 라고 아. 표현을 했고 이 퇴짜가 찍혀가지고 물건이 돌아오는 거를 퇴짜를 맞다 라고 표현하게 된
1: 야,
0: 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퇴자인데 퇴에다가 글자 자 퇴자인데 어.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 그대로 퇴짜로 굳어진 거죠. 그죠?
1: 아.
0: 퇴짜.
1: 원래는 퇴라는 글자네요.
0: 그렇죠.
1: 오.
0: 그걸 찍은 거예요. 물건에다가.
1: 어, 재밌다, 재밌다.
0: 합격 불합격.
1: 야, 재밌다.
0: 와, 하, 자. 재밌다, 재밌다.
1: 어, 우리 또 작가님으로서
0: 네.
1: 예, 잘 또 해 주셨네요.
0: 네.
1: 휘준 아나운서도 사실
0: 네.
1: 솔로일 때
0: 네.
1: 어디 가서나 그냥 로맨스가 있었잖아요.
0: 아, 많았죠.
1: 아. 퇴짜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0: 그것도 많았죠.
1: 어, 진짜로?
0: 네, 많았어요.
1: 왜?
0: 이제
1: 이유를 알았어요? 퇴짜 이유를?
0: 그 일단은 소개받기 전에 키를 얘기하면 조금 안 좋아했어.
1: 어, 키 왜? 키 뭐 170 못 넘는 게 뭐?
0: 아니야 넘는데 제 키가 이제 170에서 190 사이잖아요.
1: 예?
0: 그거 왜 언저리에 있어요. 170에서 190 사이.
1: 뭐예요? 중간에 종아리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뭐예요?
0: 아니 그 사이에 있는데
1: 예.
0: 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키 때문에.
1: 아유 키가
0: 쉽지
1: 뭐,
0: 않았어.
1: 그 사람들 다 후회할 거예요 지금.
0: 진짜.
1: 어. 우리 휘준 이렇게 훈남이 돼가지고 어.
0: 반올림하면
1: MBC 대표 아나운서가 될지 누가 알았어?
0: 그래요. 왜 이렇게 슬퍼? 갑자기 링 마이 벨.
1: 링 마이 벨 슬픈 노래 아닙니다.
0: 아 그죠. 오 신나.
1: 오, 신나는
0: 좋아.
1: 노래죠.
0: 네 예. 좋아요.
1: 퇴짜 아니고
0: 네.
1: 퇴자.
0: 예.
1: 씨가 속한 그룹이라는 이 멘트는 작가님 여진 작가님이 뭐예요?
0: 아 문영 PD 같아.
1: 문영 PD야? 하여튼 둘 다 이게 뭐야 이
0: 집탁.
1: 다이나믹 듀오
0: 네.
1: 피처링 나올 링 마이 벨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0: 링마벨 다이내믹 듀오 피처링 나얼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볼 건데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금요일 4부 코너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리메이크 앨범으로 돌아온 가수 안신혜 씨와 함께 할 겁니다. 멋진 라이브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쉐보레, 정식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0: 한계를 넘어 그린비아.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잠시만.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6분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어제 남부지방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차가운 북서풍에 여름이 퇴짜를 찍으면서 공기가 다시 선선해졌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대구가 27.8도까지나 오르면서 더웠습니다. 오늘은 대구가 21도, 서울 광주 20도로 남부지방 어제보다 6, 7도 가량이나 낮겠고요.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햇살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보이겠고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주말 휴일 동안에도 완연한 봄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기온은 계속 올라서 일요일에는 서울이 25도로 조금 덥겠습니다. 오늘 강원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

0: 2심에서도 재확인이 된 겁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면서 내란죄는 중대범죄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어쨌든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2심 판결은 내란전담 재판부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이 내란전담 재판부가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해당 재판부가 내란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만큼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이제 법적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 또 나옵니다.
1: 예, 1심보다 형량이 줄었는데 법적 판단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1: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0: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가 되는데요. 이번 모집하는 펀드 규모는 6천억 원 규모고요.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이 됩니다. 아울러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코스피가 오르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국민성장펀드도 또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0: 이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1: 예.
0: 정부가 이제 국민 자금을 모아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입니다. 이제 국민 참여를 통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넓히고 투자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을 한 건데요. 국가의 재원과 국민의 첨단 전략 산업 기업에 투자해서 한국형 TSMC를 육성하는 것도 이제 목적입니다.
1: 예,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성한 펀드이군요. 국민성장 펀드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 가장 큰 특징은 원금 손실이 났을 경우에 최대 20%까지 정부가 그 손해를 먼저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또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계좌를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대 20%까지 정부가 먼저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긴 하지만 원금 전체에 대한 손실 우려는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최대 20%까지 원금 손실 부담을 먼저 안고 가기는 하지만 정부가 이제 원금 전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고요. 이게 또 펀드 만기가 5년인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제 5년 동안 자금이 묶일 수도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1: 예.
0: 아울러 이제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인출을 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아하, 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국민성장펀드의 의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게 최근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 뭐 지금 최근 이제 경제 지표가 개선이 좀 됐는데 이게 좀 민생 경제 활성화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 관계자들이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성장 펀드 참여를 직접적으로 좀 요청을 하면서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1: 예.
0: 최근 또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또 맥락이 뭐 맞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투자를 한다고 무조건 이득만 오는 건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 투자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뭐 상황이 좀 좋고 예. 아, 또 신중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개헌입니다.
1: 국회가 어제 개헌안 투표를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0: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개헌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 의결 정족수 부족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0: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1: 예.
0: 지금 국회의원 숫자로 환산을 하면 19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 106명을 제외한 178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1: 표결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를 못했는데 이번 개헌안에 이제 주요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던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1: 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이제 범여권과 개혁신당 등이

0: 일방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후반기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폭넓게 개헌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뭐 이 뜻이죠?
0: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된 개헌안은 국민의 반대도 좀 있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실패해왔거든요.
1: 그쵸?
0: 아울러 이제 부마민주항쟁이나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수록은 거대 양당이 모두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성립이 됐습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서 개헌안 투표를 다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이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곧 출시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어서 당연히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핵심 한 줄은요. 투자에 있어서 손실과 수익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 근데 계속 한쪽 면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지금.
0: 그렇습니다. 다들 한쪽 면만 바라시는데 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1: 근데 뒤쪽 면도 나올 수도 있어요.
0: 네, 네.
1: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기찬 기자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0: 저는 이제 러브홀릭의 러브홀릭을 신청했습니다.
1: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게 요새 날씨가 조금 상큼하잖아요.
1: 그치.
0: 그러니까 뭐 과일로 표현하면 제철 딸기 같은 그런 날씨인데
1: 좋다.
0: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퇴근길에 술 마시러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1: 벌써 퇴근할 생각하고 있네.
0: 아, 지금 벌써 지금 기분을 퇴근.
1: 미소가 상하지
0: 않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1: 좋은 금요일 네. 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혼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띄워드리면서 최기찬 기자님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봬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후 4부 가수 안신혜 씨와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끼미로 돌아옵니다.

0: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신채희 리포터.
5: 네, 지금 고속도로에 사고가 많습니다. 이번 주말은 또 어버이날 맞아서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가시는 길 주의운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산권 사고 구간부터 짚어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대동요금소 앞쪽에 사고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사고차 처리하고 있고요. 대감분기점부터 대동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사고 있는데요. 양양 방향으로 강촌나들목에서 지금 1차로에 버스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용인나들목에서 고속도로로 오르는

0: 자, 효녀 가수 안신혜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가수 안신혜입니다.
0: 효녀 가수라는 명칭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1: 없습니다.
0: 최초야. 우리 마음대로 붙였어 그냥.
1: 아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0: 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덕목이죠.
0: 아 이제 아침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저희 아깨미의 사실 최다 출연.
1: 진짜예요?
0: 네.
1: 오.
0: 너무
1: 오
0: 좋아요.
1: 마이 갓.
0: 이게 두 번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은데.
1: 우와.
0: 세 번.
1: 우와.
0: 나와주셔서
1: 정말,
0: 너무 감사합니다.
1: 와 감사합니다. 아깨미의 네. 최다 출연이라는 타이틀이라니 제 인생 되게 개가천선했네요.
0: 우리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아 진짜 사실
1: 네.
0: 기쁘게 나와도 쉽진 않잖아. 시간 대가. 음악하기
1: 그냥 아침에 나올 일이 없죠.
0: 없지. 아예 없잖아. 아예 없어.
1: 없어요.
0: 그래서 그냥. 나오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요.
0: 이런 감상만 남기고 두 번 모시긴 쉽지 않거든요.
1: 아침에 불러주시는 데가 없어요.
0: 그런가? 아니 부를 생각도 못해 사실. 우리가 많이
1: 네.
0: 용기와 무례함이 적절히 섞여가지고
1: 아 그런데
0: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1: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왠지 그 이 굿모닝 FM만의 바이브가 있어요.
0: 아 진짜?
1: 네. 왠지 모르게 그리고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또 뭔가 제 자신이 더 발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0: 아 세상에 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얘기만 해주니까.
1: 아 정말.
0: 아유. 외모만 예뻐진 게 아니라 마음은 늘 예뻤는데 더 예뻐진 것 같아.
1: 감사합니다.
0: 아, 왜 이렇게 예뻐져요 자꾸?
1: 모르겠어요.
0: 너무 예뻐지셨어. 원래도 아름다웠지만.
1: 네.
0: 자, 오늘 어버이날이고 아니 효녀 가수라는 그 타이틀을 저희가 붙인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효리 씨의 예능 있잖아요. 어머니랑 함께 출연한 그 예능.
1: 맞아요.
0: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 네.
0: 그 OST 피어날게를 만드셨잖아요.
1: 만들었습니다.
0: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이 노래?
1: 그 제이가 왔을 때 딱 그 프로그램이 그려졌어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그 누구나 엄마와 딸 관계라면 그냥 예쁘지만은 않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상상을 하면서 좀 만들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 프로그램이랑 되게 결이 확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곡이 채택이 됐고 좀 진심으로 불렀습니다. 네. 피어날게.
0: 네.
1: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왜냐하면 엄마의 딸의 관계라고 관계는 늘 항상 같을 수 없기 때문에.
0: 그래.
1: 각자 행복하게 살아야만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은유적으로 담았습니다.
0: 그래. 네. 이거 우리 엄마가 들어야 돼요. 저희는 이제 남자 형제만 키우셔가지고 입버릇처럼
1: 네.
0: 딸이 있으면 좋겠다. 딸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딸들이 더독해요. 엄마랑 싸우고
1: 아우.
0: 미워하고 막.
1: 그러니까요.
0: 있지 않아요 그런 거?
1: 저희 집은 딸만 셋이라서 네.
0: 헐.
1: 어마어마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또 딸이 있어서 엄마가 든든하기도 하겠다.
1: 그건 뭐 없는 걸 다 좋아, 없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아들 낳으려다가 낳은 셋째 딸이라서 네, 항상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0: 아, 부모님들 좀 서운하게 하네 보니까 느낌이.
1: 근데 어버이날이라는 게 또 그런 거 의미를 또 되짚어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0: 다들 맞아.
1: 그만큼 키우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그런 소리도 하시고 그런 거겠죠.
0: 그런 서운한 마음 뭐 지금이라도 후회하시게끔.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어. 네.
1: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야 또 좋은 게 더 좋아지니까요.
0: 맞아.
1: 네.
0: 헤이즈 씨가 부른 노래 엄마가 필요해도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효녀 맞네요.
1: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뜯어보면 무조건
0: 아니야?
1: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필요해라는 노래 가사는 네. 엄마가 필요해. 근데 알고 보니 엄마도 엄마가 필요했던 거예요.
0: 울컥하네.
1: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필요한데 알고 보니 엄마도 엄마가 필요했다. 이 얘기는 엄마가 된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가사를 쓴 거예요.

0: 너무 울컥한다. 그
1: 에이,
0: 뭔가.
1: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가 너무 필요한데,
0: 그래.
1: 우리 엄마도 엄마가 필요했겠지?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그래.
1: 그 가사도
0: 오늘
1: 썼어요.
0: 사실 어버이날이라서 저희 오프닝에
1: 네.
0: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말고 부모님 자랑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나이대가 연령대가 여러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미 자랑하고 싶은데 그리워만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1: 아, 아이고,
0: 많았어. 근데
1: 속상해라.
0: 그분들은 이제 자녀분들만 있고 손주까지도 있는데 일단
1: 네.
0: 엄마가 또 보고 싶고.
1: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에휴.
0: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또 이게 그냥 듣고 흘릴 수 있는 걸 우리 신혜 씨는 뮤지션이에요. 담아가지고 또 음악으로 만들고.
1: 뭐, 이게 제가 할 일이죠. 네.
0: 멋지다. 그래서 멋져요.
1: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신혜 씨새 앨범 이야기하겠습니다.
1: 네.
0: 리메이크 앨범 나왔어요.
1: 리메이크
0: 와, 이거
1: 앨범입니다.
0: 쉽지 않거든.
1: 아, 쉽지
0: 쉽지
1: 않았어요.
0: 않아.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가수지만 보컬리스트로 목소리랑 이제 부르는 그 느낌만 다르게 나뉘는 리메이크 앨범이 있고 곡 자체를 새롭게 해석하는 리메이크 앨범이 있는데 후자 쪽에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어 내셨어요.
1: 아,
0: 너무
1: 감사합니다.
0: 멋지게 내셔가지고
1: 네.
0: 진짜 잘 들었는데 리메이크 앨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앨범 곡몇 곡이 들어있죠?
1: 네 곡이 들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김건모님의 혼자만의 사랑. 두 번째, 오, 나오고 있네요.
0: 아카펠라야. 말이 돼? 이거 다한거 아니에요, 혼자서?
1: 맞습니다.
0: 아, 신혜 씨가 원래도 거의 케이팝의 모든 곡에 신혜 씨 목소리가 있어요. 본인 곡에 제대로 이렇게 또.
1: 네, 저의 그 초기 코러스 데뷔작은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0: 그 노래도 있어요. Share with you.
1: you.
0: 그때부터 쌓아놓은 거를 이 앨범을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카펠라로 목소리로만 채워넣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1: 아이디어는 저희 프로듀서인 유건영 씨가
0: 아,
1: 주셨어요.
0: 진짜요?
1: 언타이틀 강남 스타일 프로듀서죠. 제안을 주셔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던져주시니까 신나게 만들었죠. 신나게
0: 미쳤다. 이걸 신나게
1: 만들면서
0: 할수 있는 수준인가? 역시 다르다.
1: 신나고 힘들게
0: 그래, 이게, 와.
1: 힘들게 했습니다.

0: 저는 경이로울 정도고 너무 멋지게 화음만 목소리만 73개 정도 쌓았어요.
1: 73개.
0: 아니, 녹음 시간 어떻게 되는 거야?
1: 거의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녹음실에서 하지 않고 제 녹음방, 작업방에서 혼자 한 4일
0: 파일 계속 만들면서
1: 소파에서 잠자가면서 했어요. 네.
0: 이것도 최절정 고수이기 때문에 4일이지 원래는 넉 달짜리 넉 달짜리라고 이거. 아, 멋지게 또 해석을 한 혼자만의 사랑 들어보셨고 다음 곡도 소개해 주시죠.
1: 다음 곡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원곡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입니다.
0: 곡 진짜 선정도 너무 멋지다. 아, 이 곡은 어떻게 또 하게 됐어요?
1: 곡을 한 100곡 정도 후보곡이 있었어요. 네. 원작자분들한테 또 다 연락 돌려가면서 그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들이 꽤 있었어요. 한 최다 후보곡이 있었어요.
0: 왜 이 음악들, 형들의 음악을 왜 자꾸 선곡하게 돼요?
1: 그 끌리더라고요.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0: 인간적인 느낌이 있나, 음악이.
1: 인간적인 느낌도 있고 가사가 굉장히 직관적인데 또 은유적이고

0: 이것은 김현철님의 왜 그래입니다.
1: 우후, 야, 어떤 차이를 좀 중점으로 리메이크했나요 이 노래는?
0: 일단 템포가 좀 당겨졌고요. 그 원곡이 조금 더 고급, 이것도 고급지지만 조금 더 여유 있고 고급지고 뭔가 쿨한 느낌이라면 제가 리메이크한 왜 그래는 조금 더 신나고 조금 더 앙칼지고
1: 그렇지.
0: 뭔가 왜 그래 정말 애 같아 이런 느낌인데 더 신나게 그리고 또 다채로운 사운드 우리 프로듀서 유건이 형님이 아주 이 곡 만드시면서 너무 행복해했어요. 하고 본인의 음악적 역량을 다 쏟았습니다.
1: 네. 너무 노래 멋지게 잘 나왔고 진짜 느낌이 약간 김현철 형님의 왜 그래는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고 왜 그래
0: 그쵸.
1: 달래주면서
0: 맞아요.
1: 아무런 말 왜 없어 왜 그래 뭔가 이 마음을 터치한 느낌인데 신혜 씨의 왜 그래는 울자. 예. 왜 그러는 거야?
0: 약간 불안형, 불안형 연애 그런 버전이고 김현철 선배님 버전은 약간 뭐랄까 그
1: 다독임이
0: 안정형,
1: 살짝 있어.
0: 안정형이 있어요. 저는 이제 100% 불안.
1: 불안하지만 웃음으로 밝게 극복을 하려는 어떤 그런 느낌.
0: 예, 불안형도 매력적이에요.
1: 매력적이지. 예. 아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곡 갑니다.
0: 야.
1: 이 노래 이렇게 하다니 어떤 노래죠?
0: 원미연 씨 원곡의 이별 여행입니다.
1: 아,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저도 너무 좋아했어요.
1: 이 노래 사실 슬프잖아요.
0: 슬픈 노래죠.
1: 슬픈 노래인데 너무 이별하고 싶었나 봐. 뭐 이렇게 신나게 원곡이랑 아예 다르게 딱 했어요.
0: 저는 이 노래가 슬픈 발라드 곡이라고 생각했는데 리메이크하면서 뜯어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별하면서 그냥 상대를 버리고 훅 떠나버리는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나는 시원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기억만 남기고 지금 빨리 훅 떠나버려야지. 이런 후련함도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1: 솔직히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이별 여행.
0: 네.
1: 지금은 뭐 이게 허락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도 않을 거야. 근데 예전에는 우리 이별하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떠나자. 있을 수 있어 이게? 사실은 헤어지고 싶은 거야.
0: 그게 혼자만 떠나는 거예요.
1: 그런 거야?
0: 너 나를 위한 이별 여행이거든요.
1: 같이 떠나는
0: 너를
1: 나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했네.
0: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이별 여행을 언제까지 너의 좋은 기억만 남겨. 아닌가? 잠깐만 왜 이렇게 리메이크라는 게 이런 게요. 이래요. 다양한 해석이.
1: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
0: 네.
1: 너무 멋지게 했고 댓글이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별 여행 이렇게 신나는 거였어요. 남자친구랑 지금 이별 여행 나 가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신나게 느껴져서.
0: 네.
1: 완전 MG식 이별 여행 같아요.
0: MG식 이별 여행.
1: 예. 파라나 구하나님은 또 들으면서 지금 노래가 나는 안신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고맙습니다.
1: 안신해는 안신해죠. 8202번님이 부산에서 아카펠라 동아리 1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0: 와우.
1: 요즘은 아카펠라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없는데
0: 없죠.
1: 아카펠라 버전 혼자만의 사랑이라니 너무 힘이 됩니다.
0: 화이팅입니다. 저도 아카펠라 동아리 출신입니다.
1: 네. 이희선님은 제가

0: 미쳤다 미쳤다. 와와 와, 여행 시원하게 떠나. 헤어져도 될 것 같아. 헤어져도 될 것 같아. 안신혜 씨의 이별 여행 이 아침에
1: 네.
0: 와 찐 라이브로 함께했습니다. 와.
1: 와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서 여기 DMC까지 7.5km를 뛰었어 뛰어왔었거든요.
0: 진짜?
1: 러닝하느라고?
0: 그거 안 뛰었으면 이 노래 못했다 진짜. 아니 호흡이 왜 이렇게 좋아?
1: 와, 감, 진짜 러닝 좋네요. 아침 러닝 한 기분이에요. 지금.
0: 아, 진짜로?
1: 7km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7km 뛴 기분입니다.
0: 아니 호흡이 너무 좋아.
1: 3분 만에.
0: 중간에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1: 와 진짜 죽을 것 같아.
0: 대박이었습니다. 김교현님이 와 라이브 대박. 이별도 안 했는데 신나게 이별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느낌이네 지금. 이런 거가 이별이면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아. 5117님이 노래 들으니까 가슴이 뛰네요. 부정맥 아닙니다. 아... 20대 때가 떠오르는 목소리예요.
1: 저도 가슴이 찝니다 지금.
0: 정연아님이 신혜 언니 아, 네. 버전 얼른 노래방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방방 뛰면서 부를 거예요.
1: 노래방에 나왔으면 좋겠다.
0: 아 진짜.
1: 네.
0: 이별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 근데 신혜 씨의 버전이 나오면 진짜 시원하게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
1: 시원하게 털어내고 털어내면 또 좋은 게 옵니다.
0: 아 근데 이렇게 노래를 해야 말이지. 부르다가 갑자기 1절 끝나고 정지 버튼 눌러. 아 오늘 이별 못하겠는데. 오늘 이별 못하겠는데.
1: 어 그럴 수 있어요.
0: 할 수도 있어. 이 노래 어렵네. 있죠.
1: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0: 야 어우 호흡 너무 좋았어. 신혜 씨가 이런 지금 예 기계와 기세가 어마어마할 때 노래 네.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특별한 콘서트 하고 있죠?
1: 하고 있습니다. 네.
0: 4주 동안에 무려 매주 주말마다 소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1: 네.
0: 언제까지 해요 이걸?
1: 저 5월 17일까지 와. 매주 주말 4회 남았네요. 내일도 합니다.
0: 아 네. 대단합니다. 대단해. 5월 17일까지니까 다음 주까지네.
1: 다음 주까지예요.
0: 다음 주까지.
1: 네.
0: 4주 동안 8회차 진행하는 거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처음에는 싸이 씨가 200회를 제안을 했어요?
1: 200회를 제안을 하셨어요.
0: 대표님 왜 이래요? 대표님 왜 이래?
1: 아 이분 스케일이 예. 네, 좀 저 세상 스케일이에요.
0: 200회면은 그냥 1년 내내 1년 이상 해야 되는 건데.
1: 어 그렇죠. 거의 뭐 계속하는 건데.
0: 계속하는 건데.
1: 이 얘기를 제가 데뷔를

0: 기대해 주시는 분 있으면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 또 벌써 이제 표가 다 모자라게 됐어요. 작게 자그마하게 시작을 했는데 오신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매일 또 세니스트도 다르고 또 제 음악하는 친구분들 매주 다르게 모셔서 또 같이 노래도 하고 그러거든요.
1: 야 이게 한 번 가면 계속 가고 싶을 것 같아.
0: 그리고 또 게스트 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게끔 공연 보다가 그냥 쓱 나와서 저랑 오. 같이 한 곡 쓱 하고 본인 곡 한 곡 쓱 하고 다시 가서 공연 보고 이런 느낌으로 마련을 했는데
1: 멋지다 멋지다.
0: 네, 또 우리 테이 DJ님도 혹시 네. 관심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또 앵콜 콘서트 할 것 같거든요. 왠지 불러줘, 모르게 불러줘. 느낌상
1: 불러줘 불러줘.
0: 어 진짜요? 불러줘. 오시고 싶으세요?
1: 그럼 난 너무 하고 싶지.
0: 진짜 너무 좋다. 생방 중에 이런
1: 너무
0: 얘기.
1: 좋아하죠.
0: 오케이. 패드박도 못한다.
1: 아, 핫한 공연 내가 초대받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하네요. 아.
0: 네, 여태까지 뭐 선우정아 언니, 케이윌 오빠 그러니까. 뭐 달코 왔다 가셨습니다. 노영심 언니도 왔다 가셨고요.
1: 어머 선배님 또. 나 신혜님하고 함께 공연을 하면 다 행복한 추억일 거예요. 네, 행복한 추억. 진짜 음악 여행일 거예요.
0: 그게 목표입니다. 네.
1: 좋다. 너무 멋지다. 5011번님이 신혜님 티켓이 없어요. 앵콜콘 열어주세요 하시는 거 보니까 나 갈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신혜 씨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 은단에서

0: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인사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끝인사 기억나나요? 해보 끝에 외치는 거거든요.
1: 네.
0: 예, 같이 외치시면 됩니다. 신혜 씨와 함께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칠까요?
1: 네.
0: 여러분 해보 끝에 힘겹게 참아왔던 나의
2: 제녀.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